기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기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버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며 본래 마음을 잘 함양하는 수행정진으로 일관해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대도의 대법륜을 힘차게 굴리고 저희들 각자의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 마음에 적공을 드리겠나이다. 실력은 경계를 당해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실력이 쌓인다고 하셨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참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능히 한없는 복락과 지혜를 장만하여 곳곳에 희망이 되고 동남풍을 불리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으며 법의 인연이 날로 깊어지도록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해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54장에서 57장, 법어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 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 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지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 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 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때리기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의 십이예와 우주 자연의 대소유무를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즉 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자 원식입니다. 연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네 편에 일감이릉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키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이릉,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식즉생의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감흥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문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연기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전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전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대,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질문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전처럼 어린이 시기에 질문을 갖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과 의식해서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차원과 의식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아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원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반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 관찰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문의 가짜 뉴스나 편파 보도도 추려내어서 바로잡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은 분석과 추론, 직관의 두 길이 있습니다. 경물치지, 격사치리는 분석과 추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단전 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붙여서는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두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두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도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주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0: 것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마를 하면서 나의 주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주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관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1: 언제 한번 볼까? 내가 또 다시 연락할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SON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팩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힘곡 2시.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드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우리 집어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리를 헤매곤 해. 아직도 잊질 못해 밤 같은 나란 너. 너도 나처럼 혼자 방황하고 있을까봐 라디오에서 흐르는 이 노래를 들을까봐 우리 사랑이 너를 슬프게 만들까봐 지난 추억은 네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눈으로도 망가다 붙잡혀서 매를 훌만 누나 한 배를 마한 누나와 우셨다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우셔워 와.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뽐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매 맞는 꼴이야 와 우셨다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우셔워 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또 못 잊었어. 너무나 보고파서.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버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시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며 본래 마음을 잘 함양하는 수행 정진으로 일관해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대도의 대법륜을 힘차게 굴리고 저희들 각자의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 마음에 적공을 드리겠나이다. 실력은 경계를 당해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실력이 쌓인다고 하셨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참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능히 한없는 복락과 지혜를 장만하여 곳곳에 희망이 되고 동남풍을 불리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으며 법의 인연이 날로 깊어지도록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해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54장에서 57장, 법어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 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 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지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 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 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때리기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의 십이예와 우주 자연의 대소유무를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즉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자 원식입니다. 연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네 편에 일감이능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이능,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식즉생에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감흥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흥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연기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전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전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대,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질문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전처럼 어린이 시기에 질문을 갖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과 의식해서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차원과 의식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하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원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관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문의 가짜 뉴스나 편파 보도도 추려내어서 바로잡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은 분석과 추론, 직관의 두 길이 있습니다. 경물치지, 격사치리는 분석과 추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단전 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붙여서는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 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두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두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도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주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를 연마해야 됩니다. 내가 연기질로 짜였다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연기질과 나의 연기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관계를 연마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업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에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마를 하면서 나의 주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의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주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관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부산역 골목 국밥집 김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오로지 돼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 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건 너의 눈물이었어.

저녁도 골목 새벽 국밥집 불 켜져 있고 돼지 냄새 파 냄새 인생 냄새 섞여 있지. 그 국밥집에 앉아 있던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뚝배기 김 올라와 내 안경 같이 울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해정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종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제조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1년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 습한 기운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 짙어진 초록의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수행의 단계도 이 초록처럼 더 깊어져야지 싶기도 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잠시 쉼표를 찍고 쉬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유무념 공부, 마음 공부만은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오늘도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버버 적공편 22장입니다. 물을 많이 가두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저축이 많아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니라. 수양력은 저축의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나니 첫째는 살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밟기만 하면 그냥 깨지는 단계요. 둘째는 강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한 번 얼면 몇 개월은 녹지 않는 단계요. 셋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으나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단계요. 넷째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으로 수백만 년을 가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단계로 우리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얻는 데 힘써야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얻는 데 힘써야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2악장 시내가의 정경,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 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 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죠. 때문에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복수를 하게 되고 서로 간의 원수를 주고받게 되면서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양쪽 다 그 삶이 괴롭고 불행하겠죠. 용서는 더 큰 사랑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늘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여, 대각 열의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 열의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법이 등급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이 등급가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7. 원기 28년 1943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되는 연고라. 그대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너른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하시니 몇몇 제자의 답변이 있은 후 송도성이 사례기를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구제선이 되어주신 분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오.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근래 공부인 가운데에는 이 법문에 찾아와서도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런즉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이에 선원 대중이 명을 받들어 서약을 써 올리고 정진을 계속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회상을 연 지 28년에 법을 너무 해석적으로만 설하여 준 관계로 상근기는 염려 없으나 중하근기는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 참도를 얻기 어렵게 된 듯하니 이것이 실로 걱정되는 바라.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삼학을 병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리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일원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일원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일원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간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나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 정산종사 경상에서 물으시기를 우리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자 사례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시려 하는 것이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도덕천하 위일가가 우리의 본이니라. 2. 김대거와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시대요 교역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질을 남음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됨이 없게 하라. 그 대체는 이미 다 정해 있으니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은사요와 삼악팔조만 잘 드러나면 만고 대법이니라. 3.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꾸이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펴보라. 4.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는 좁은 시대요 새 시대는 훨씬 더 넓은 시대라. 판이 마구 넓어지나니 이런 세상 만나기가 어렵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신 대명국이란 곧 대명세계라는 말씀이니라. 5.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동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라.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하나니라. 물질 문명은 서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주면 이 세상이 전반 세계가 되리라. 대종사는 동서양의 대운을 겸하셨나니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나니 곧 일원대도가 시방 공덕이 되리라. 6. 말씀하시기를 태평세계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 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울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달이 대도인의 심경이니 국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만인이 다 은인이 되어 태평세계가 절로 이룩되리라. 7.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녔나니 불보살들은 혹은 동 혹은 서에 오시고 또 오시어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니시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주인은 세계주인이에 이 주의를 세상에 반드시 실현하자. 대종사 같으신 큰 부처님은 전무후무하시나니 모든 것을 대종사께 집중하고 국한 없는 공부와 국한 없는 사업에 힘을 모으자. 9.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 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1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도를 깨치신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정하시어 새 회상의 대의를 세우셨으므로 이 회상이 길이 발전할 기틀이 확립되었나니 우리도 연원계통을 실하게 되어야 법통의 대의가 확립되어 이 회상이 무궁하게 융창하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유촉표현 1장에서 1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2장 원불교 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제15 경세편 1. 대산종사 원기 55년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발표하시기를 첫째, 종교연합 창설이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합력하여 국제연합기구에 대등한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는 것이요. 둘째, 공동시장 개척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오를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 경쟁보다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요. 셋째, 심전 개발 훈련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무거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마음을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슬기로운 새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천지가 열려가니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의 주인 되자.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 대도를 선양하기로 하면 수신으로 근본을 삼고 정법으로 계몽하며 자비로 호념해야 하나니 이처럼 하고 보면 대도 정법은 무의이화로 드러나고 세상은 자연히 지상낙원이 될 것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도는 도명덕화하고 재생의세하며 사도는 혹세무민하고 긴 취재하는 것이니 정도는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사도는 세상에 바로서지 못하리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학만 주장하고 과학을 무시하면 빈궁에 처하기 쉽고 과학만 주장하고 도학을 무시하면 전쟁의 화구에 빠지기 쉬우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최초 법어에서 수제 지평의 도를 밝혀주셨으니 첫째, 개인적으로는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의 거짓과 해심을 없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요. 둘째, 가정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상봉하솔로 각자의 도리를 다하고 직업을 가져서 수지대조와 근검저축으로 자력생활을 할 것이요. 셋째,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국민개진운동과 국민개기운동에 마음과 힘을 합하여 국민 모두가 참사람이 되고 각자의 기술을 갖도록 정교동심이 되어 국가장래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요. 넷째, 세계적으로는 종교가에서 도덕을 밝히고 덕을 널리 펴서 전 인류가 새 마음,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를 이루고 정치가에서 강약이 서로 진화하도록 재생의세로서 세계 일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그 도를 모두 실현한다면 이 세상은 무한한 안락세계가 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을 낳아주신 생부모도 부모요 나의 몸을 길러주신 양부모도 부모요 인도 대의를 가르쳐 이끌어주신 법부모도 부모니라. 또한 생형제, 양형제, 법형제도 나의 형제며 생자녀, 은자녀, 법자녀도 나의 자녀이므로 그대들은 이 모든 부모, 형제, 자녀의 은혜가 다 같이 깊고 중한 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보은해야 할 것이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모와 자녀에게 소홀하고 업신여기면 남도 그리하므로 먼저 자기 가정을 불국정토화해야 하나니 부모들은 각자가 자비부림을 확인하고 자비불의 행을 해야 할 것이요 자녀들은 각자가 불보살임을 확인하고 불보살의 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실행하여 각자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느니라. 9. 대산종사 새생활운동을 제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정신의 새생활운동이니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갖추어 육신의 의식주를 얻도록 할 것이요 둘째, 청소의 새생활운동이니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좌선으로 마음 청소를 하도록 할 것이요. 셋째, 식사의 새생활 운동이니 건강과 영양을 본위하여 간소한 식사를 하고 정신의 양식인 지혜의 법식도 매일 구할 것이요. 넷째, 의복의 새생활 운동이니 외화와 유행을 버리고 질서와 금박을 위주하며 정신의 의복인 계문의 법의를 갖출 것이요. 다섯째, 주택의 새생활 운동이니 실용적이고 분수에 알맞은 주택을 장만하여 정의 안택도 장만할 것이요. 여섯째, 생산의 새생활 운동이니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므로 생산에 주력하고 안으로 차성 원리를 개발할 것이요. 일곱째, 정책을 통한 새생활 운동이니 정책이 바르고 현명하면 모든 일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러고 우매하면 모든 일이 쇠멸하므로 솔선수범 일심합력하여 인류 공동의 과제인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영원히 퇴치해야 할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성할 수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수명이 길지 못하나니 만물의 생장은 먼저 그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만사의 경륜은 반드시 그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이 주가 되느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재생의세의 대도정법도 먼저 그 뿌리를 찾아 더욱 깊고 튼튼하게 갖고야 할 것인 바.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요,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며, 회상의 뿌리는 불보살이요, 불보살의 뿌리는 마음공부임을 알아서 이 마음공부로 도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원기 56년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맞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천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해야 할 것이요.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할 것이요. 세상이 한 일터 한 일임을 깨달아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정경 공부를 그 시작을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 교의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이제 내용에서 오늘은 이제 그 14장을 해야 되는데 14장이요. 지난번 했던 그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좀 내용 전체적인 그 테두리 내용이 많이 겹쳐요. 이제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일언상을 그 등상불 숭배에서 일언상 숭배로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걸 바꿔 주셨잖아요. 이제 바꿔 주신 그 이제 뜻이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천지 만물 홍목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법신불 일언상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등상불 숭배에서 이제 우주 만유 허공법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그걸 이제 지금 그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도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 사상을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신의 자리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우주 만유도 다 그 법신의 응화신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등상불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제 일언상, 법신불 일언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모셨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 허공법계 이제를 다 지금 그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법신불을 이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일언상을 모시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서 오늘 이제 지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의품 15장이에요. 이제 15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이 이렇게 예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접한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보안 복내정사에 석도암을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이제 설치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몇 개월 계셨죠. 이제 정확하게 5년간인데 이제 5년 전체는 다 안 채우셨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실 때에 이제 일어났던 일화 하나가 이제 이 지금 교의품 15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석도암을 우리가 이제 복내정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복내정사.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정신정자 지금 사자는 집사자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정사라는 단어를 지금 호칭을 많이 그 사용하고 씁니다. 이 정사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사를 했는데 석도 그다가 현판을 붙이기를 그 석도암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석도암 이렇게 그 붙이셨는데 이제 그 석도암을 이제 칭하기를 다른 이명이죠. 그러니까요. 이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기를 복내정사. 그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가봤는데 조금 그 석도암 터에서 조금 올라가는 복내 구곡이라고 가보셨죠?
1: 예.
0: 예, 복내 구곡. 참 멋집니다. 뒤에 이제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제 복내 굴곡 이제 그 지금 저 성리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복내 굴곡 그 이제 그런데 그 성립 청수성 그 법문 나오죠. 그 돌멩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고 그 이제 바위로 물이 이렇게 촥 흘러가거든요. 아주 그 절경입니다. 그리고 그거다 이제 복내 굴곡이다 이렇게 이제 또 누가 그 이제 바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가 복내산입니다. 원래 지금 저 변산 전체를 다 이르기를 복내산이다 이렇게 그 일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복내산 아주 그 핵심 중심부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석도암 그 위에 있었던 그 터가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석도암을 지으시고 그걸 이제 복내정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실 때입니다. 거기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절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왜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저 석도암과 복내정사도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아무것도요. 언제 없으니까 유교 때. 그게 유교가요. 참 우리 그 어떤 문화 유적을요 많이 지금 그냥 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지금 쭉 이제 그 해서 그 유교 때그다 그건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게 석도암 터도 소실 석도암도 소실되고 봉저저저 실상사도 완전히 다 소실돼 버리 갖고 지금은 수풀만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수풀만 우거져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복내정사에 계실 때 실상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유교전이니까요. 그 이제 보존되어 있을 때인데, 그게 이제 그게 실상사를 들어가는 입구가 복내정사 아닙니까? 그 앞에 지금 실상 초당이 있었고, 그 조금 위에다가 석도암 복내정사를 지으시고, 그런 게, 그거 이제 기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상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우리 복내정사 앞을 지나서 실상사를 가는 거예요. 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하루는 노부부가 그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만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실상사 계시는 스님들은 대종사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절에 불공하러 오는 사람들 못하게 지금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좀 실상사 스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절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가서 이제 불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불공을 하면 그것도 이제 시주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생활 이제 그 모두 하시고 다 그럴 것인데. 그, 이제,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상사 부처님들은 대중은 이거 계시는 것이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게 이제 핵심은 이제 등상불 부처님에게만 불공하지 말고 삼부처에게 불공을 하거라. 지금 그 내용, 그러면 삼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부가 삼부처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삼부처에게 말이죠.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또그 부처님 위하듯이 그걸 한번 위해봐라. 위해보면 그 자부가 지금 불효하기 때문에 불효를 이제 효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불공하러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에게 불공을 해도 그거는 진리 불공이에요. 사실은요. 불공이지만도 실제 그 당체에 이제 불공을 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도를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노부부도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해했죠? 아, 이해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하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노부부가 말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를 했잖아요. 아하, 우리 집에 있는 자부가, 며느리가 그것이 이제 무슨 부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불공을 어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사다 주고, 부처님 이해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해해봐라. 이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시니까, 그게 그 말을 알아듣고 가는 그 노부부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삼경제 아닙니까? 지금도 안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니, 선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요? 아, 더럽다고요? 자, 이거, 그런 게, 이렇게 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참, 이런 근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그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 잘 만났잖아요. 잘 만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안 났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곤란하죠. 근데, 아, 자부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불공하는 것을 다 받고는 자부가 변해갖고 효보가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이제 무수히 이제 감사를 올렸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15장 이제 전체의 그 내용이 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신뢰를 이제 이게 실제 불공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아는 거예요. 며느리 부처. 말로는 쉽습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부처다. 그 옛말에 지금까지요. 그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다르죠? 안 그럽니까? 딸한테는 뭔가면요. 언제든지 잘하는 거예요. 딸한테는요. 그거는 딸한테는 잘하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그거 아시는구만.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딸 내보내죠, 가을볕에서는요. 근데 봄에 봄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뭔가면요. 며느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것이 뭔가면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뭐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구분을 한 거예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며느리는 사실은요. 이제 불에 먹는 사람이고, 딸은 뭔가 하면 위에 갖고 시집 보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모신다는 것이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서는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를 부처로 어떻게 모신다. 그게 이제 이미 그런데 후층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해가지고는요, 이 며느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요, 천도교 그 해월, 이색 여주죠? 천도교 해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해월 선석, 그게 이제 아이 그 진짜 천도교 지금 교주가 지금 이제 4년 만에 처형당하죠? 처형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형당하니까 저 경상감령에 있는 이제 그 해월 이세 교주 그 제자죠. 그러니까요. 제자가요. 저녁에 지금 가서 감령을 그 이제 갔다 그랬죠, 제가요. 그 얘기 다 했죠? 예, 갑니다. 가서 돈을 지금 이제 영천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좀한 100냥을 빌려가지고요. 그 100냥을 가지고는 경상감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어머, 예전이나 지금이나 갔다가 돈 갖다 바치면은요, 뭐 효과 나타납니다. 갖다 바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옷을 싹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그 군졸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 옷을요, 카드 입고는 회원이요, 이색해주고, 그거는 저녁에 딱 갔어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심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요. 장마치곤 그래도 덜 오는 것 같아서 살짝 아리송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름엔 더위도 더위지만 이 비가 오는 것도 여러모로 참 불편하죠. 하지만 날씨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괜한 짜증으로 소중한 하루를 망치는 대신 마음만큼은 맑고 환하게 밝혀보는 건 어떨까요? 내 주변까지 화창하도록 말이에요. 7월 6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클래지카이의 Sunshine 전해드렸어요. 여름 날씨 하면 더운 거 못지않게 강하게 쏟아지는 비와 높은 습도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나 더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까칠해지기 쉬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조심하고 배려해서 이번 한 주 장마라고는 하지만 마음만큼은 나의 태도만큼은 버송버송하게 한번 나보기로 하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취향으로 가득가득 특가정을 채워주세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3곡 쭉 묶어서 보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 이유와 함께 세 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틀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샤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8425님께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네요. 우산 잘 챙기세요. 그러게요. 오늘도 곳곳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산 잘 챙기시고 들어올 때도 잘 챙겨 들어오시고요. 신복수님. 연아씨 주말에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서울을 다녀왔네요. 어제는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마터면 부산에 내려오지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도 언니네 집에서 출발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오, 다행이네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신복수님. 뭐 다행히 별일 없이 잘 귀가를 하셔서 즐거운 여행은 되셨습니까? 신복수님?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시려던 일들 하는데 조금 번잡하진 않아요. 셨나 모르겠습니다. 8552님, 어제 저녁 먹으면서 와이프가 애들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못해본 것들 해보자 어때 아드님들 하니까 둘째 환희가 굉장히 심각해 하면서 엄마 나 사회를 못해 그럼 사회할까? 라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평소 못해본 것들 중에 하고 싶은 걸 말하라고 한 건데 못하는 과목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하하. 저희 부부는 한참 웃었는데 환희는 끝까지 심각해 하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환희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사회를 약간 못했었거든요. 괜찮아 환희야? 교과목 말고 하고 싶은 거, 못해봤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환희야.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내보고 블락비의 난리나 프로미스 나인의 DM 두 곡의 노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블락비의 난리나, 프로미스나인의 DM 듣고 왔고요. 7시 16분 49초 50초 막 지나고 있어요. 무법중년님께서 비가 오기는 와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내려서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긴 하니까 적당히 내려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내려서 어딘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금씩 적당히 나눠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백아연의 노래 듣고 올까요? 짝사랑 얘기?

백아연의 짝사랑 얘기 이어서 유승우, 윤하, 티가나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잔나비의 투게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잠시 후에 바로 배송해드릴 거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 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7473님께서 와, 저도 어제 오후에 일산에서 서울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제 장마도 국지성 호우처럼 바뀌는 것 같네요. 올여름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진짜 이게 장마라기보다는 진짜로 약간 열대성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느낌처럼 스콜처럼 내리는 비가 요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지성 호우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순간에는 어머 이거 어쩌나 싶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비가 많은 여름 계절 이 기간 동안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196 고객님께서 연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늘 그렇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일요일은 그 아쉬움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빨간 날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 잘 버텨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태연의 불티, 코요테 투게더, 21의 파이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196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7화 6구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태연의 불티, 코요테의 투게더, 21 파이어였습니다. 최승현님이 안녕하세요. 출근하면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최승현님. 2부 끝곡 홍의상의 I can 전해드리고요.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잠시만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서인국 너라는 계절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 신청곡, 퀴즈의 정답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이에요. 돌핀.

빠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이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달 이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짧은 글 50원, 긴글 사진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아침 적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 첫 곡으로 환희의 가슴 아파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였어요. 도시가계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승철의 소리쳐 폴킴의 비, 핑클의 자존심, 이승환 물어본다, 그리고 4부 첫 곡으로 환희의 가슴 아파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인데요. 도매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에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가가 하루빨리 좀 안정이 돼서 살맛나는 일상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까요? 6655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결혼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 시작했는데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 보면 즐거울 때가 많답니다. 3097님, 4번 안녕하세요. 가끔 참여하는데 지식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732님, 정답은 4번입니다. 비 오는 날 잔잔한 음악 너무 좋습니다. 2970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애가 5명이라 물가가 비싸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3248님, 정답 4번이요. 의정부에서 과일 장사해요. 날은 너무 덥지만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0380님, 2번 다우지수. 2번 다우지수. 딸! 지금 6남매 가평으로 여름휴가 떠나고 있어요. 더 늙기 전에 다녀오자 해서 형제들만 떠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잘 다녀오세요. 1087-4856-555 하나 쓰시는 분도 4번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보내주셨고요. 5886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정답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4157님도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요즘 정말 다 오른 것 같아요. 유유, 장보기가 겁납니다. 유유유유 보내주셨어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077님, 정답 4번이요. 저는 망우동에서 옥수수 장사하는데 소비자분들 주머니가 많이 걱정됩니다. 옥수수 드시러 오세요. 보내주셨고요. 9718 뒷번호 쓰시는 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 4번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커피 한 잔 사 먹기가 겁나네요.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3077님, 9718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지수의 노래입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용기 한 걸음 1342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약류 약품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자들에 의한 사고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약 중독에 관한 안내와 오남용 예방 상담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용기 한 걸음 1342인데요.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서 치료병원 안내와 심리상담, 오남용 예방뿐만 아니라 사용 욕구가 느껴질 때의 대처 방법 및 위급 상황 심리 안정 상담, 그리고 단약 유지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올해 4월부터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채팅 상담이 도입됐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카카오톡 채널 1342 용기 한 걸음 마약류 상담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용기 한 걸음 134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WNWAIL의 RPG 샤인, 지선의 롤러코스터 러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무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베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승열의 나라 전해드리고요. 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